아야와죠 아야와죠 아야와죠 아야와죠 오지미 아보 아보 나 지지 변하세 뱀포 나는 프랑카노 아야와죠 하하 미워디야 미워 원해면 주세